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쇼 꺼시 가다라서 주는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 아래고 세바스 니구라니 백제도 오노 부세워서